0: 짱.
1: 나까 로원에 포개요. 긴로 앞에 막 뿌파마 찌카나 프랑고 오에 칼로 야후요 히요.
0: 마지 파파. 아트와 프랑고 칼라니레 로 마이코 차파.
2: 나르 마나카. 모하노 올야메로 사 프랑고 싱키리마니 하무일리. 이고 하소 와트라 프랑고 오네모 칼이 하르노 칸데 구르진체네. 노트 마가사 워테 바와 고베야.
3: 아 sai sai sai sai
0: hale nimura da ka franku kuhasin chanwanyaka divani na nova kinishana kuhatta bashai kuru niwatta pawa kuya
4: we renta ka hiyo mukalane yaga sosira nimurelo sokoya nimukalo otelwa murima osewa wanchene okala wanchene